갈수록 더 감사하게 되는 우리 하나님의 사랑 감사해요. 이 시간 감사와 찬양 함께 올렸으면 좋겠습니다. 더불어서요, 지난 일주일도 우리 이륙사이님 덕분에, 우리 방송가족분들 덕분에 참 행복했습니다. 수고 많으셨어요. 뒷자리 우리 4420님께서도요, 샬모닝 크아피디님 오늘도 주사축이라고 보내주셨습니다. 우리 며칠 전에 문자 보내주셨죠. 아버님께서, 우리 4420님의 아버님께서 요 며칠 전 교통사고를 당하셨었는데, 이를 위해서 오히려 우리 4420님이 어버이날 선물로 아버지 이름으로 전파 선교사 가입하셨다고 또 이렇게 또 복된 문자 보내주셨습니다. 계속해서 함께 기도하고 있어요. 다행히도 우리 아버님께서 입원은 하셨지만 그래도 또 퇴원을 곧 앞두고 계시다고 제가 전해 들었는데요. 계속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4420님 감사하고요. 기도 우리 함께해요. 자, 많은 방송가족분들 이 아침 함께 은혜 나눠주셔서 감사하고요. 매주 목요일, 금요일, 매주 금요일이죠. 이 믿음의 기업을 만나자, 믿기만. 오늘은 한동대학교 김정은 자매님과 또 다른 이 스페셜 게스트를 모셨습니다. 어제에 이어 계속해서 이어지는 은혜의 파도예요. 이 시간 함께 하시죠.

0: 믿음의 기업을 만나자.
1: 믿기만
0: 박수. 아, 오늘 분위기 좋다. 믿음의 기업을 만나자. 오늘은 극동방송 영남권 전도대회 특집으로 함께하는데요. 이를 위해 먼저 한동대학교 우리 김정은 자매님 자리해 주셨습니다. 자매님 안녕하세요.
2: 네, 안녕하세요. 방송 가족분들 좋은 아침입니다. 오늘도 이렇게 만나뵐 수 있어서 감사한 마음입니다. 반갑습니다.
0: 반갑습니다. 우리 자매님 너무 잘 오셨어요. 정말 모처럼 만에 또 이 시간 함께하고 있는데요. 듣기론 요즘 이 학교 축제 시즌이라고 하던데요.
2: 네, 맞습니다. 저희 대학교는 다른 대학교와 조금 다르게 매년 봄학기에 성교축제가 열립니다.
0: 네.
2: 올해는 샌드미라는 주제로 하나님의 부르심과 성교를 향한 간절함을 담은 메시지를 담아냈습니다.
0: 아, 성교축제로 이렇게 열리는군요. 샌드미, 나를 보내주시옵소서. 좀 이런 느낌일까요?
2: 네, 맞습니다.
0: 정말 좋습니다.
2: 성교에 대한 부르심을 주제로 나타냈습니다.
0: 네, 제가 예전에 한번 이 대학교 축제에 갔었는데 우리 자매님의 이 모교를 한번 갔었는데 축제 가운데 정말 충격적이었어요. 너무 은혜가 넘치는 거예요. 다 같이 그 넓디넓은 잔디 구장에 이 워십 댄스를 추고 있는 모습을 보고 야, 이게 진짜 축제지? 하면서 같이 워십 댄스 췄던 그때 기억이 있습니다. 우리 귀한 김정은 자매님 오셨고요. 더불어 이 시간 함께하고 계시는 스페셜 게스트 분들이 계세요. 바로 오천중앙교회 이상일 목사님, 최효정 전도사님, 그리고 유래영 권사님 오셨습니다. 세 분 안녕하세요.
3: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0: 다시 한번 박수. 자, 이 시간 박수 많이 치고 있는데요. 우리 목사님께서 조금 긴장하셨어요. 박수 치면요 긴장감이 풀립니다. 우리 귀한 걸음 해주셨고요. 우리 청취자분들께 한 분씩 본인 소개 부탁드려요. 먼저 목사님 먼저.
3: 안녕하세요. 오천중앙교회 섬기고 있는 이상일 목사입니다.
0: 아,
3: 네, 반갑습니다.
0: 아, 다시 한번 우리 목사님 목소리가 너무 중후하고 멋지십니다. 진짜 우리 목사님 드디어 모셨네요. 저희가 왕래가 계속 있긴 했었지만 방송관에 또 모신 건 오늘이 첫날이 아닌가, 처음이지 않을까 생각이 들었는데 목사님이 아까 그런 말씀하셨어요. 오늘이 첫 만남, 첫사랑이자 아마 끝만남, 끝사랑이 되지 않을까. 처음과 끝이 오늘 다 있을 것 같다라고 말씀하셨는데 오늘 그만큼 농도 짓게 한번 나아가 보겠습니다. 목사님 잘 오셨습니다.
3: 감사합니다.
0: 자, 이어서 우리 권사님도 계시고 전도사님 계시는데요. 우리 최효정 전도사님 본인 소개 부탁드립니다.
4: 안녕하세요. 오천 중앙교회를 섬기고 있는 최효정 전도사입니다.
0: 네.
4: 네, 이렇게 함께하게 되어서 너무 반갑고요. 오늘도 은혜 가득한 시간 또 기대하고 있습니다.
0: 할렐루야, 박수! 자, 우리 전도사님 오셨고요. 유래영 권사님 이어서 한번 나눠주실까요?
5: 예, 안녕하세요. 저는 오천 중앙교회를 섬기고 있는 유래영 권사라고 합니다. 방송가정 여러분 반갑습니다.
0: 반갑습니다. 야, 우리 권사님께서 이 제스처가 굉장히 마음에 듭니다. 예, 반갑습니다. 마치 오늘 보이는 라디오 켜야 될 것 같고요. 아니, 우리 권사님 저 아까 깜짝 놀랐어요. 자매님 아니실까 생각 들었는데 권사님이라 그래서. 예.
5: 예, 권사님 맞으시죠? 예, 많은 분들이 자매로 착각하시더라고요.
0: 그렇군요. 예.

0: 이렇게 빼지 않으시는 우리 권사님 너무 좋아요. 자, 오늘 또세 분, 네분 이렇게 모시고 진행을 하려고 하는데요. 뒷자리 0197님, 새싹분이세요. 우리 긴장하고 계실 목사님, 전도사님, 권사님, 화이팅입니다. 출근길에 잠깐 듣는 것이 아니라 계속 듣게 하심에 감사합니다. 라고 보내주셨습니다. 0197님, 우리 세 분을 또 이렇게 열렬히 응원과 화이팅의 메시지 보내주셨는데요. 출근길이지만 잠시 듣는 것이 아니라 계속 듣게 하심에 주님께 또 감사하다고 이렇게 감사의 문자를 또 보내주셨습니다. 뒷자리 9507님께서도요. 믿기만 반갑습니다. 우리 목사님 안녕하세요. 전도사님, 권사님 반갑습니다. 라고 또 경기도 양평에서 이렇게 인사를 보내주고 계십니다. 자, 본인 소개도 감사하고요. 오늘 믿음의 기업을 만나자. 특별히 이번 주 주일에 있을 극동방송 70주년 기념 영남권 전도대회 특집으로 이 시간 함께하고 계시는데요. 한동대학교 김정은 자매님과 오천중앙교회 우리 세 분의 성도님들이 나눠줄 은혜의 시간 기대해 주시기 바라며, 그럼 먼저 선물 소개 듣고 오시죠.
1: 샬롬 좋은 아침입니다에서 드리는 선물입니다. 경주시 하동과 북근동에 위치한 사대명가 경주 함양집에서 식사권을, 포항시 남구 효자로에 위치한 철길 과자점에서 수제 쿠키 세트를, 포항시 남구 대이로에 위치한 일봉족발 이동점에서 식사권을, 포항시 남구 동해면에 위치한 카페 테트라블럭에서 커피 쿠폰을, 포항시 북구 법원로에 위치한 포항 유소년 축구클럽에서 풋살장 이용권을, 포항시 남구 형산강 로터리에 위치한 KG 모빌리티에서 만원 상당 주유 상품권을, 포항시 새천년대로에 위치한 우리보리 찰보리빵에서 찰보리빵과 커피 세트를, 대한민국 도자기 역사의 중심 믿음의 기업 한국도자기에서 접시 세트를, 경주시 강동면 강동로에 위치한 카페 토기장이에서 2인 음료권을, 포항시 남구 이동에 위치한 선의의 힐링카페에서 조교 무료 이용권을, 하나님의 향기를 전하는 주식회사 코코비아에서 허브차 세트를, 포항시 남구 오천읍에 위치한 빙수랑에서 팥빙수와 팥죽 쿠폰을, 하나님께 기쁨이 되길 원하는 기업 예인수산에서 모든 국물 육수의 기본 만능 육수를, 아이들이 행복하게 논일며 살아갈 세상을 만듭니다. 믿음의 기업 논일드에서 친환경 세제를 선물로 드립니다. 귀한 선물로 함께해 주시는 믿음의 기업에 감사드립니다.

0: 샬롬. 국동방송 70주년 기념 영남권 전도회 포항 전도위원장 이완 장로입니다.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귀한 기회 영남권 전도대회가 곧 시작됩니다. 지금 이 시대에 가장 필요한 것은 바로 복음입니다. 그리고 그 복음을 전하는 자리에 여러분을 초대하고자 합니다. 가족과 이웃, 전도 대상자와 함께 기쁨으로 이 자리에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한 걸음이 한 영혼의 구원으로 이어질 것을 믿습니다. 많은 관심과 참석 그리고 뜨거운 기도로 동참해 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5월 10일 주일 오후 3시 30분 대구 협성 경복중학교에 오셔서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시기 바랍니다.
1: 뒷자리 우리 7827님께서요. 새싹분이세요. 유래영 회장님 목소리 짱입니다. 라고 보내주셨습니다. 목소리 짱. 라고 보내주셨는데요. 왠지 막역한 사이일 것 같고요. 아니 회장님이시라고요? 어디 회장님이세요?
2: 아 제가 예장통합 포항 남로의 영유아 유치부 연합회 올해 그 하나님 은혜로 회장으로 섬기게 되었습니다.
1: 이야. 아, 그래서 아까 이렇게 뭔가 느낌도 그렇고 너무 이렇게 친근감 있게 이렇게
2: 유치부처럼
1: 네, 제가 마치 어린아이가 된 것 같았어요. 우리 저희 부모님인 줄 알았습니다. 아, 정말 또 이렇게 그래서 더 친근감 있게 대해주시고 상대방을 너무 편하게 해주시는 우리 회장님이 아니실까. 이게 또 달란트가 아닐까요, 목사님?

0: 그렇죠. 아무래도 우리 저 같은 경우는 이제 긴장을 많이 할 수밖에 없는 게 부목사잖아요.
1: 아.
0: 근데 또 자리가 자리만큼 우리 회장님이시다 보니까 네. 여유와 또 그 안에서 나오는 어떤 위계가 있지 않을까 예. 생각해 봅니다.
1: 그렇습니다. 예. 여유감이 느껴집니다. 우리 전도사님께서 지금 눈을 질끈 감았다 뜨셨어요. 어떤 의미일까요? 해명 부탁드립니다.
2: 저에게까지 질문이 오지 않았으면 좋겠다.
1: 그런 의미였지만 제가 냉큼 한번 질문을 바로 던져봤고요. 아니, 목사님 평상시에도 세 분이 이렇게 분위기가 좋으세요? 아까 방송 들어오기 전부터 사실 제가 방송국에 이 출근하기 전부터 세 분은 와 계셨고요. 그리고 목소리가 너무 이렇게 낭낭하게 웃음소리가 울려 퍼져서 아, 내가 지금 뭐 잘못 듣고 있나? 내가 잘못 왔나 싶을 정도로 이미 와 계셨고 이미 분위기가 너무 좋더라고요. 평소에도 이렇게 서로를 위하고 이렇게 웃음이 끊이지 않는 이런 분위기일까 목사님?
0: 그래서 저희 교회에 이제 딱 오시면 그런 세 사람이 이제 떠들거든요. 이제
1: 네.
0: 제가 떠들고 예. 또 우리 교육자실에서 우리 전도사님 함께 떠들고 웃고 아. 또 우리 교육부 가면 이제 우리 유래영 회장님, 우리 유래영 권사님 같은 젊은 권사님이 예. 많은 교회세요. 저희 교회가.
1: 오천 중앙 교회가요.
0: 예. 그래서 젊은 임직자들이 많고 또 젊은 성도님들이 많으세요. 그러다 보니까 아무래도 텐션도 높고 또 즐거움도 넘치고
1: 즐거움도 예. 넘치고
0: 그런 교회입니다.
1: 은혜도 넘치고
0: 맞습니다.
1: 정말 좋습니다. 제가 오천중앙교회 가끔 가지만 갈 때마다 분위기가 너무 좋은 거예요. 목사님께서도 굉장히 젊은 감각으로 또 사역하시고 계시고요. 오천중앙교회 역시 짱입니다. 정은자매님 막 오천중앙교회 막 궁금하시죠?
3: 네, 저도 아침에 와서 이제 세 분을 뵀는데 너무 밝고 너무 신나서 오늘의 방송이 더 기대가 되고 야! 하는 마음이었습니다.
1: 예, 걱정 근심이 아니라 오히려 기대가 되고 너무 행복해질 거라는 이런 기대감을 품고 이 시간 왔는데 어떻게 지금 행복하세요?
3: 네, 너무 재밌고 너무 행복합니다.
1: 좋습니다. 재밌고 행복한 이 시간 이어가 보려고 하는데요. 아니 정은자매님 이번 주 주일에 대구 협성경복중학교에서요 이 극동방송 70주년 기념 전도대회가 열린다고 해요. 알고 계셨나요?
3: 네 그럼요.
1: 정말요?
3: 네 극동방송의 70주년을 기념하여 열리는 전도대회가 대구 협성경복중학교 잔디야구장에서 열립니다.
1: 네.
3: 포항, 부산, 창원, 울산 등 영남권 전 지역에서 많은 성도님들이 한 곳에 모여 은혜의 시간을 가진다고 들었습니다.
1: 맞습니다.
3: 아주 기쁜 소식입니다.
1: 정말 복되고 기쁜 소식이에요. 이번 주 주일 오후 4시입니다. 극동방송 70주년 기념 전도대회에는요. 전 세대가 함께하는 700인 성가대의 찬양과 이 데이빗 밴드의 무대, 고신대 태권도 시범단의 멋진 공연, 극동방송 영남권 연합 어린이협 창단의 감동 가득한 무대, 그리고 프레스톤 우두교회 잭 그레이엄 목사님의 말씀까지 준비가 돼 있습니다. 전도사님.
2: 그렇죠. 벌써 막 가고 싶다라는 마음이 굴뚝 같은데요.
1: 정말요?
2: 그럼요.
1: 예, 느껴집니다.
2: 여기에 또 가야만 하는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다.
1: 특별한 이유가 더 있어요?
2: 참석하시는 분들께는 기념 모자와 에코백, 기념 볼펜, 신앙 도서 등 가득 담긴 선물 세트를 드린다는 사실 여러분 꼭 가셔야겠죠?
1: 꼭 가셔야겠죠, 여러분.
4: 네.
1: 아니 근데 오늘 전도사님의 이 아웃핏, 이 오늘의 이 코디 여기에 에코백 하나 이렇게 딱 걸치면 너무 좋을 것 같아요. 에코백 요즘에 목사님 많이 사용하잖아요. 실용성도 있고 예쁘고 젊은 분들이 특히 에코백 많이 이렇게 지참하고 다니시는 것 같아요.
0: 예, 저 같은 경우는 이제 아무래도 제가 사실 좀 이렇게 복부가 건강하거든요. 그래서 가리기 위해서라도 사실 예. 필수템으로 이렇게 사용하고 있습니다.
1: 아 그렇군요, 목사님. 근데 그 복부를 좋아하시는 분이 많습니다. 예, 이게 푸근함의 상징이다. 예, 그런 경우도 많지만 우리 목사님은 또 에코백을 그렇게 활용하고 계시다는 점. 전도사님 지금 거의 우찬 챌린지하고 계십니다. 이 에코백에 성경책도 넣고 또 이제 영남권 전도대회에 참여하시면 주시는 여러 선물들이 또 있는데 하나하나 또 넣어서 다니셔도 참 휴대도 용이하고 은혜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이유가 있어요. 우리 모두가 한데 모여서 한마음 한목소리로 주님께 기쁨의 찬양을 올린다는 사실인데요. 목사님, 요즘 같은 때에 이렇게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한 곳에 모여 주님의 이름을 찬양한다는 것, 이 사실 자체만으로 전도대회에 함께해야 하는 이유 이미 충분할 것 같습니다. 우리 자매님께서도요. 지금 한동대 축제 시즌이잖아요. 이번 주 주일에 있을 영남권 전도대회야말로 정말 이 지역과 나라를 살리는 천국 축제 아닐까요, 자매님?
3: 네, 학생들만 있는 곳도

0: 굉장히 천국축제 같은데 그렇게 많은 영랑권의 분들이 모신다고 하니 하나님이 사랑하는 사람들이 모인 곳은 천국이 아닐 수 없을 것 같습니다.
1: 할렐루야, 맞습니다. 목사님, 이 말이 정말 정답이죠.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들이 주님을 높이기 위해서 모이는 곳, 이곳이 바로 천국 잔치인 줄 믿습니다, 목사님.
2: 아멘. 맞습니다.
1: 아멘, 아멘. 그리고 그것이 바로 우리가 이곳 영남권 전도대회에 가야 하는 이유겠죠, 목사님?
2: 그렇죠. 아무래도 우리 성도님들이 이렇게 맨투맨으로 이렇게 전도를 할때 이렇게 가장 이렇게 부담스러워하는 부분이 사실은 복음 제시 부분이거든요. 내가 과연 성경적으로 복음을 전하고 있는가? 또 어떤 이렇게 성경 말씀에는 오류가 없는데 내가 잘못 전해서 이렇게 개연성이 떨어지면 어쩌나 그런 이제 염려가 있는데, 근데 전도 집회는 이제 우리가 이 태신자를 모시고 오기만 하면 사실 여기는 복음의 오마카세예요.
1: 우와,
2: 네.
1: 복음의 오마카세.
2: 교회 문화의 아울렛이랄까요?
1: 교회 문화의
2: 네.
1: 아울렛.
2: 그래서 그저 모시고 나오면
1: 예.
2: 그 후는 이제 또 집회에서 성령님께서 일하시고 또그 순서순서에 그 은혜들이 일하실 것이기 때문에 데려오시기만 하면 됩니다.
1: 모시고 오시기만 하면 되는군요. 아주 지금 너무 야, 이 표현이 정말 살아 있습니다. 복음 전파의 오마카세. 오마카세라는 그런 식당이 있죠. 거기 가면 다양한 맛을 볼 수가 있잖아요. 음식을. 가면 앉아만 있어도 음식이 막 주어집니다. 저희는 젓가락 들고 이렇게 음미만 하면 돼요. 마치 이처럼 이번 주 주일 오후 4시 대구에 있는 협성 경복중학교 잔디 야구장에 오면요. 복음의 오마카세를 맛볼 수가 있는 거예요. 오시기만 하면 됩니다. 우리 자매님 와야 될것 같아요. 그죠?
0: 네, 제가 아직 오마카세를 못 먹어봤는데 이 대구에 가서 복음의 오마카세를 먼저 맛봐야 될것 같습니다.
1: 대구에 가서 먼저 이 복음의 오마카세를 맛보자. 사실 저도 아직 맛보지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이번 주에 가서 맛보려고요. 그리고 복음의 또 아울렛이라고 우리 목사님께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맞아요. 이번에 가면요, 정말 다양하게 경험하실 수가 있을 거예요. 뒷자리 2020님께서요. 우와, 오천중앙교회 사랑하는 목사님, 전도사님, 권사님 목소리를 이른 아침부터 들을 수 있어 너무 좋아요. 아침 방송이라 그런가 조금 차분한 목소리가 어색해요. 축복하고 사랑합니다. 아, 이게 차분한 목소리예요. 더 하이텐션입니까, 권사님 평소에?
3: 네.
1: 평소에는 어떨까 또 기대가 되는데요. 오늘은 아시는 분들은 조금 차분한 목소리라고 얘기하지만 제 관점에서는요. 오늘 대단히 높은 텐션의 또 목소리가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오늘 또 전도를 하시려고 복음을 전파하려고 이 자리에 오시다 보니까 이렇게 또 분위기도 업되고 기쁜 마음이 가득한 시간이 아닐까 생각이 드는데요. 아니, 우리 유래영 권사님께서요. 이번 주 주일날 대구에 전도대회에 간다고 이렇게 신청을 해주셨어요. 정말 귀한데 어떤 계기로, 어떤 마음으로 좀 70주년 기념 전도대회에 신청하게 되셨나요?
3: 저는 저희 교회 이상일 목사님의 셀프 광고를 통해서 처음 알게
1: 예.
3: 되었고, 저희 교회에 포항 극동방송 어린이 합창단 친구들이 있어요. 그래서 더 친근하게 접할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믿지 않는 분들이 부담 없이 함께 하실 수 있는 전도 집회라는 이야기를 듣고 꼭 참석하고 싶다는 마음이 들었습니다.
1: 아, 꼭 참석하고 싶은 마음. 어떻게 같이 가시는 분들도 좀 계실까요?
3: 저희 어린이 합창단의 자모님이자 저희
1: 그죠.
3: 권사님이신 그
1: 성도님.
3: 성함 얘기해도
1: 어,
3: 돼요?
1: 말씀하셔도 좋습니다.
3: 네, 우리 신은경 권사님
1: 어.
3: 저희 함께 가기로 했고요.
1: 예.
3: 진짜 요즘 주변을 보면 마음이 지치고 어려운 분들이 참 많잖아요. 이럴 때일수록 하나님 안에서 위로와 소망을 얻는 시간이 꼭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1: 네.
3: 그래서 저 역시도 말씀과 찬양 가운데 은혜 받고 새 힘을 얻고 싶다는 마음으로 가족과 이웃들에게도 좋은 기회가 될것 같아 참석을 희망하게 되었습니다.
1: 할렐루야, 박수! 아, 정말 귀합니다. 또 이렇게 너무 좋은 거, 정말 좋은, 세상에서 가장 좋다고 할수 있는 우리 복음을 우리 이웃들에게 또 전하고 함께 가자고 강하게 권면하시는 우리 권사님의 말씀이 참 은혜가 되는데요. 아니, 목사님, 어떻게 요 전도대에 대해서 아시게 됐고 또 권면하게 되셨어요?
2: 우리 극동방송에서 일단
1: 네,
2: 그
1: 요청이 갔죠.
2: 70주년 기념 대회로
1: 네.
2: 지난달에는 이제 우리 호남 지역에서 이 대회를 했었었고
1: 그렇죠.
2: 또 이제 영남권에서 이렇게 하게 된

0: 좋은 기회라고 이렇게 전달을 받았기 때문에
1: 네.
0: 그래서 우리 가까운 성도님들뿐만 아니라 우리 여러 우리 지인들 가족들 좀 알고서 같이 갔으면 좋겠다 그런 마음이 있었습니다.
1: 알고서 같이 갔으면 좋겠다. 혹시 전도사님 오늘 아직 이렇게 전도라고 두 글자 보내주시면 참여가 가능하거든요. 그 참여 방법을 아실까요? 아신다면 고지 한번 해주시죠.
2: 단문 50원
1: 그러지요.
2: 장문 100원에 유료 문자 샵 9030 우물전 9030번으로 전도 두 글자 보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1: 네, 전도 두 글자 보내주시면요 참석하실 수 있습니다. 링크를 받게 되고요 그 링크에 전도 대상자 이름을 또 적을 수가 있어요. 자매님 그 전도 대상자분들 이름 적는 게 참 중요해요. 왜죠?
3: 네, 전도 대상자들 위해서 함께 기도도 할 수 있고 하늘나라의 그렇죠. 하나님께서도 듣고 계시기 때문에 굉장히 맞습니다. 중요합니다.
1: 제가 변화구로 한번 던져봤는데요. 이 전도 대상자의 이름을 또 나눠주는 게 참 중요해요. 함께 기도할 수 있고요. 중보 기도로 올려드릴 수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머그컵을 제작해드려요. 우리 전도 대상자분들의 이름을 직접 새겨서 저희 포항극동방송에서 자체 제작해서 선물로 드립니다. 모사님 항상 이렇게 전도 대상자의 이름이 적혀있는 머그컵 우리 대상자분들이 갖고 이렇게 어디에 비치해두고 사용하시면 매일매일 상기가 될 것 같아요. 영남권 전도대회 그 은혜의 시간들 축복의 시간들을 기억이 나면서 또 주님께로 다시 나아가는 그런 계기가 되지 않을까? 머그컵이 작지만 그런 효력을 갖게 될 것 같습니다.
0: 아무래도 우리가 머그컵이면 이제 뜨거운 음료를 담잖아요.
1: 그렇죠.
0: 그 뜨거운 음료를 담은 머그컵에 우리 전도 대상자의 이름이 쓰여진다. 우리 마음이 더 뜨거워질 것 같아요.
1: 와. 아니 모사님 이런 멘트도 어떻게 이 즉흥 애드립으로 지금 나오는 것 같은데 은혜가 충만하십니다. 역시 목사님이세요. 뜨거운 마음이 그 뜨거운 복음에 대한 열정이 매일매일 담길 것 같습니다. 그 머그컵을 선물로 드려요. 단문 50원 장문 100원의 유료 문자 샵 9030 우물전 9030으로 전도사님 두 글자 뭐라고요?
2: 전도.
1: 자매님 두 글자 뭐라고요?
3: 전도.
1: 전도. 전도라고 두 글자 보내주시면 아직 신청할 수 있는 링크를 받으실 수가 있습니다. 신청하시고 이번 주 주일 우리 같이 가요. 선물도 빵빵 쏩니다. 아니 권사님 우리 남편분이 해병대에서 근무 중이시고 또 세 명의 자녀분들도 계시잖아요. 이번 전도대회에 가족 모두가 어떻게 함께할 예정인가요?
4: 아, 네. 저희 PD님 말씀하신 대로 남편이 해병대에 근무하고 있어서 평소에도 나라를 위해 늘 바쁘게 생활하고 있는데요.
1: 네.
4: 지금 저희 남편이 연평도에 근무 중이고.
1: 아, 연평도요?
4: 예. 그리고 또 저희 큰아들이 어제 네. 갑자기 독감에 걸렸어요.
1: 아이고, 그러셨군요.
4: 예. 그래도 하나님께서 저에게 두 자녀를 더 주셔서 예. 저의 자녀가 셋이거든요. 예. 그래서 그 두 자녀와 함께 갈 수가 있게 되었답니다.
1: 야, 근데 진짜 애국자십니다. 일단 남편분이 해병대에서 또 근무하시면서 국가 방위를 위해서 수고하고 계시고요. 그리고 자녀분이 무려 세 분이세요. 세 분이신데 나이가 어떻게 되세요? 자녀분들.
4: 큰 아들은 고3이고 둘째가 초등학교 4학년, 셋째가 초등학교 3학년입니다.
1: 아, 큰아들이 지금 독감이신데
4: 네.
1: 고3이라고요?
4: 네.
1: 아, 지금 공부 학업에 지금 좀 집중을 할 때인데 또 독감 걸려서 좀 육체적으로 힘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아, 지금 그, 이 시간.
4: 예. 그 친구는 네. 공부에 집중하는 친구가 아니라서 예. 그래도 하나님께 집중하는 친구라 감사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1: 하나님께 집중하는 친구. 이 한마디로 모든 게 설명이 되고요. 다 갚아 입니다. 아, 우리 전 권사님께서요. 이 시간 짧게 우리 아드님을 위해서 응원과 사랑의 축복의 메시지 보내 주시죠.
4: 아, 우리 큰아들 다니엘아. 어제 그렇게 아팠는데 엄마는 또 꾀병인지 알고 아는 척도 않고 그래 병원에 가 봐라 했는데 병원에서 엄마 나 독감이야.
1: 강하게
4: 라고 이야기해서 엄마가 정말 정말 미안했다. 평소에 너가 아프다고 하는데 엄마는 자꾸만 그게 자꾸 꾀병이 아닐까 학교 가기 싫어서 얘기하는 게 아닐까 하지만 우리 아들이 병원 갈 때마다 코로나 독감 유행하는 질병을 달고 살아서 정말 미안하고 감사하게 생각한다. 그 덕분에 너가 더 하나님을 의지할 수 있을 것 같아서 엄마는 항상 믿음의 기도를 한단다.
1: 박수 한번 드리시죠.

0: 끝에가 아주 아름답게 마무리가 됐어요. 아, 우리 또 다니엘 군 지금 또 학업에도 열중하고 있고요, 하나님께도 열중하고 있는데 그 가운데 지금 독감 중에 있습니다. 우리 방송하 출분들께서 함께 기도해 주시면 좋겠고요. 그러면 나머지 두 분의 자녀 이름이 어떻게 돼요? 첫째 분이 다니엘이에요. 두 번째 분, 세 번째 분이 궁금합니다.
1: 네, 둘째가 사무엘이고,
0: 야~
1: 네. 셋째가 에스더입니다.
0: 야, 믿음의 이름들이 지금 다 세 자매, 남매죠?
1: 네네, 남매.
0: 정말 좋습니다. 다니엘, 사무엘, 에스더까지. 네. 마지막 우리 셋째 분은 따님이시겠네요.
1: 네.
0: 좋습니다. 또 이렇게 은혜로운 또 시간 보내고 있고요. 우리 어머니께서 믿음으로 양육하시는 게 느껴집니다. 모사님께서 옆에서 이렇게 권사님을 지켜보잖아요. 그 가정을. 참 흐뭇해 하실 것 같아요.
2: 일단 아이들이 너무 예뻐요. 너무 귀하고.
0: 네.
2: 우리 진행하시는 우리 PD님 성함이 보석이시잖아요.
0: 그렇죠.
2: 지금 정말 이 집에 이 가정의 아이들이 딱 보면 보석 같아요.
0: 우와.
2: 네, 너무 귀합니다.
0: 정말 귀한 보석과 같은 우리 자녀들을 두신 우리 권사님이실 것 같고요. 이번 주 주일에 또 영남권 전도대회 두 분의 그 자녀분들을 데리고 함께 참석을 하신다고 합니다. 권사님, 전도대회간에 특별히 바라는 점이나 기도하는 점이 있다면 나눠주시죠.
1: 많은 분들이 이번 전도대회를 통해서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0: 네.
1: 처음 그 현장에 오시는 분들이 부담 없이 참석하셔서 마음의 위로와 평안을 얻기를 간절히 기도하는 시간이 제가 돼야 할 것 같고, 또 지역교회와 함께 연합하여 복음을 전하는 귀한 시간이 되기를 소망하며 기도합니다.
0: 정말 소망하면서 기도합니다. 함께 갔으면 좋겠어요. 자매님, 우리 함께 어떻게 가요? 한번 안내 멘트 부탁드립니다.
3: 저희 함께 단문 50원,
0: 그렇죠?
3: 장문 100원의 유료 문자 #9030 우물장 903번으로 전도 두 글자
0: 전도.
3: 보내주시면 됩니다.
0: 오늘 거의 자동 응답기예요. 어떻게 가요 하면 팍 하고 나옵니다. 우리 전도사님 어떻게 갈 수 있나요?
4: 어떻게 갈 수 있냐 하면 말이죠.
0: 예, 참석을 해야 되잖아요. 어떻게 참석할 수 있어요?
4: 그게 말이죠.
0: 네,
4: 단문 50원,
0: 그렇죠?
4: 장문 100원. 유료 문자 샵 9030 우물정 9030번으로 전도 두 글자 보내주시면 됩니다.
0: 전도 두 글자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목사님께도 여쭤볼게요. 어떻게 참여할 수 있죠?
2: 일단 휴대폰을 드시고요.
0: 그렇죠. 네,
2: 단문 50원, 장문 100원의 유료 문자 샵 9030 또 우물정 9030번으로 전도 두 글자
0: 네.
2: 넣어주시면 되겠습니다.
0: 전도 두 글자 보내주시면서요 그 링크를 받으실 수 있어요. 거기에 전도 대상자를 꼭꼭 기입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기입해야 되는 이유 자매님 이제 아시죠?
3: 네, 기입해야 저희가 함께 중보기도 하고 또 그 뜨거운 물을 담은 머그컵을 보면서
0: 그렇죠.
3: 뜨겁게 더 기도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0: 예, 뜨겁게 기도하는데요 그 머그컵에 이름을 새겨줘요. 우리 전도 대상자의 성함을 저희가 한 글자 한 글자 새겨드립니다. 그 머그컵을 마치 기념품이에요. 한정판입니다. 그 지구상에 거의 한 개예요. 나의 이름이 적힌 머그컵을 받았고 우리 전도 대상자분들이 하루하루 이 물을 마시고 어떻게 비치하면서 볼 때마다 아 5월 10일 날 대구에서 이런 전도대회가 있었지 내가 이날 주님 영접했지를 생각하면 정말 우리 전도 대상자분들과 이 전도를 하신 우리 분들 모두가 행복하고 주님께 복을 받는 이런 은혜의 통로가 되지 않을까 제가 또 생각이 듭니다. 목사님 함께 많이 가셨으면 좋겠어요. 권면의 메시지 한번 부탁드립니다.
2: 함께 가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함께 가셔서 그 예배와 집회 안에서 우리가 우리 역시도 먼저 복음의 어떤 동력들을 다시 새롭게 하고
0: 네.
2: 또 아무래도 전도 집회는 교회보다 이렇게 어떤 문턱이 좀 낮잖아요. 그래서 우리 전도 대상자 함께 하실 수 있다면 정말로 교회 복음의 진수들 전하기에 더할 나위 없이 좋은 기회가 될 것 같습니다.
0: 네 맞습니다. 더할 나위 없이 정말 복음의 오마카세를 맛볼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될 줄 믿습니다. 이날 잔디 야구장에서예요. 그 잔디가 푸르르게 쫙 펼쳐져 있는 그 잔디 야구장 위에서 날씨 분명히 좋을 거거든요. 주님께서 그 좋은 날씨를 허락해 줄 줄 믿습니다.
1: 아멘.
0: 이를 위해서도 함께 기도 부탁드리고요. 그 가운데 그 따사로운 햇살 맞으면서 말씀을 듣고 찬양 함께 올리고 함께 어우러져 그 복음

0: 메시지를 전하고 나눈다는 게 정말 천국잔치 그 자체가 될것 같아요. 우리 많은 방송가족 분들께서 지금 청취하고 계실 것 같은데 전도가 안 들어오고 있어요. 우리 자매님께서 한번더 말씀 부탁드립니다. 안내 멘트 부탁드려요.
1: 네, 단문 50원, 장문 100원의 유료 문자 샵 9030, 우물정 9030으로 전도 두 글자 보내주시면 됩니다.
0: 네, 전도 두 글자예요. 뒷자리 0197님, 새싹분이세요. 아이들 아빠를 데리고 가고 싶은데 아직 마음이 열리지 않아 신청을 못하고 있습니다. 아이들이 아빠를 전도하기 위해 설득하고는 있는데 쉽지가 않네요. 마음이 열릴 수 있도록 함께 기도 부탁합니다. 권사님, 목사님, 함께 갈수 있어서 기뻐요! 라고 보내주셨습니다. 우리 0197님, 정말 귀합니다. 목사님, 이럴 때가 참 많아요. 우리 아내분일 수도 있고 남편분이 될 수도 있는데 그 가운데 남편 아내를 좀 이렇게 전도하고 싶고 하지만 이 마음의 문이 쉽사리 열리지 않을 것 같은 이런 순간 저희는 이럴 때 어떻게 해야 돼요, 목사님?
2: 그래서 우리가 그 가족을 전도하기 위해서 내가 다할수 있을 것 같다는 그런 생각보다는
0: 네.
2: 용기 내어서 우리가 입을 떼고 할때또 하나님께서 하실 것이기 때문에
0: 아멘.
2: 하나님 신뢰하면서 우리가 먼저 한번 건네면 어떨까 그런 생각 해봅니다.
0: 네, 좋습니다. 먼저 하나님을 신뢰하면서 씨를 뿌리기를 바랍니다. 열매 맺게 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니까요. 일단 씨를 뿌려야 돼요. 그 씨를 뿌리는 것, 자매님, 어떻게 씨 뿌릴 수 있죠? 오늘은 방법이 있습니다.
1: 네, 단문 50원, 장문 100원의 유료 문자 샵 9030, 우물정 9030으로 씨를 뿌리는 전도 두 글자
0: 그렇죠.
1: 보내주시면 됩니다.
0: 우리 0197님 전도라고 보내주셨으면 좋겠어요. 전도 보내주시면서 그 전도 대상자란에 우리 남편분의 이름을 꼭 적으셔서 씨를 뿌리시면 분명 주님께서 열매 맺게 하실 줄 믿습니다. 이번 주일날에 대구에서 우리 함께 봤으면 좋겠어요. 전도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권사님, 이번 전도대회에 많은 성도님들께서 또 함께 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권사님의 목소리로 권면의 메시지 보내주셔도 정말 좋을 것 같아요. 울림이 깊을 것 같은데 부탁드립니다. 네, 함께 가자고.
3: 우리 갑자기 제가 이 방송을 하면서 생각이 났는데 할머니 친구 중에 전도사가 있고 주변에 목사도 있고 나는 어렸을 때 교회도 다녔고 또 나중에 지금은 아니고 나중에 교회에 간다고 굉장히 친한 언니인데요. 하림이도 본인이 이름이 아니라 딸 이름인데 자기 이름은 촌스럽다고 절대로 자기 이름은 부르지 말고 하림이 언니라고 부르라고 했어요.
0: 네.
3: 이 언니가 언니랑 함께 손잡고 가야 한다는 생각이 갑자기 들었어요. 그래서 하림 언니 이 방송을 듣지는 않겠지만 모든 시청자들이 하림 언니라고 생각하시고 단문 50원, 장문 100원에 유료 문자 샵 9030, 우물정 9030번으로 보내주시면 됩니다. 전도 두 글자
0: 전도
3: 보내주십시오.
0: 두 글자 보내주세요. 우리 하림 언니 덕분에 저희가 울고 웃습니다. 그리고 웃어야 되는지 울어야 되는지 제가 순간 이 타이밍을 못 잡고 있었는데, 우리 권사님께서 아주 강하게 건면해 주셨어요. 하림 언니께서도요, 꼭 가셨으면 좋겠어요. 아까 우리 권사님께서 말씀하셨잖아요. 우리 언니 손잡고 갔으면 좋겠다고. 이번 주 주일날 그 순간이 도래한 줄 믿습니다.
3: 아멘.
0: 우리 언니분 혹시라도 이 방송 듣고 계신다면요, 우리 권사님 손꼭 붙잡고, 그래, 내가 이번에 너가 그렇게 가자고 하니까 한번 갈게. 라고 하셨으면 좋겠어요. 가시면 예수님 만나게 될 겁니다.
3: 아멘.
0: 마음의 문이 열리고요. 그 가운데 복음의 메시지가 우리의 마음 가운데 깊이 스며들 줄 믿습니다. 우리
3: 아멘.
0: 0197님 전도라고 보내주셨습니다. 할렐루야! 이게 마음을 작정하는 게 사실 쉽지가 않은데요. 전도라고 보내주셨어요. 정말 아멘으로 순종하셨고요. 그 가운데 정말 주님께서 우리 남편분의 마음의 문을 열어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 권사님, 끝으로 개인 기도 제목이 있다면 한번 나눠주실까요?
3: 제 개인 기도 제목은 말씀과 기도로 자녀들을 양육하고 삶으로 제가 본이 되어지는 그런 신실한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어떤 상황 속에서도 기쁨으로 주님 뜻대로 순종하며 승리의 삶을

0: 살게 해달라고 항상 기도하고 있습니다.
1: 할렐루야. 아멘. 박수. 야. 아니 우리 권사님께서요, 목사님 굉장히 유쾌하고 이렇게 재미도 있으시지만 그 가운데 정말 그 복음의 중심이 딱 잡혀 계시는 분이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목사님.
2: 그렇죠. 그래서 권사님이시죠. 네. 위트만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라 그렇죠. 실년간의 그런 여러 가지를 살필 수 있는 그런 분이기 때문에 그래서 오천중앙교회 권사님이십니다.
1: 그렇습니다. 우리 권사님 역시 권사님이십니다. 이 영육한의 밸런스가 아주 잘 맞아 계십니다. 야, 오늘 이렇게 은혜를 나누다 보니까요 정말 시간이 어떻게 가는 줄 몰랐어요. 오늘 믿음의 기업을 만나자 극동방송 70주년 기념 전도대회 특집으로 함께 했는데 우리 오천중앙교회 이상일 목사님과 최우정 전도사님, 김정은 자매님, 그리고 유래영 권사님께서 은혜 전해주셨습니다. 전도사님 오늘 좀 어떠셨어요?
0: 너무 즐거운 시간이었습니다.
1: 예, 즐거우셨나요?
0: 네.
1: 방송해보니까 어떠세요?
0: 긴장되지만 또 한번 해보고 싶어요.
1: 야! 야, 우리 전도사님 제가 아까 말씀드렸죠? 내가 무슨 얘기하는지 모른다고 지금 이렇게 주님께서 터치하신 줄 믿습니다. 제가 나중에 또 한번 컨택 드릴게요. 자, 우리 목사님 오늘 어떠셨나요?
2: 저 사실 이제 많이 긴장을 했어요.
1: 그래요?
2: 너무 긴장이 됐고 강단이나 뭐 이럴 때는 긴장하지 않는 그런 이제 유형인데 방송 왜 이렇게 긴장되는지 모르겠어요.
1: 그런데도
2: 늘 사실은 이렇게 존경하고 또 늘 이렇게 애정 어린 눈으로 볼 수밖에 없는 우리 김보석 PD와 함께 하니까 긴장만큼이나 또 이렇게 좋은 추억이 된 것 같아서 너무 좋습니다. 예, 마지막 방송이었습니다.
1: 처음이자 마지막이다라고 강조하시는 목사님. 아니 목사님은 제가 평소에도 이렇게 왕래가 있으면서 교제를 해오고 있었는데요. 목사님께서 정말 저를 방금 표현처럼 애정어린 눈빛으로 바라보시면서 항상 기도와 응원을 올려주고 계세요. 그 덕분에 제가 매일 아침 이렇게 샬조화를 통해 또 주님의 복음을 전파하는데 기쁨으로 나아가고 있는 게 아닐까 또 생각이 듭니다. 목사님 오늘 긴장한 느낌 하나도 안 들었어요. 그저 은혜뿐이었습니다. 우리 권사님 오늘 어떠셨어요?
0: 아, 저는 제가 존경하는 이상일 목사님과 또 너무 사랑하는 최효정 전도사님과 또 우리 정은 자매님 네. 너무 귀여워요. 이렇게 맞아요. 함께하고 또 제가 평소에 정보석 PD님을 아~ 너무
1: 네? 우리 목사님께서요 지금 김
0: 네 김보석
1: 이게 네, 예고 이거 짠 겁니다. 예.
0: 예. 김보석 PD님 너무너무 좋아하고요. 예. 제가 한 번만 이상일 목사님께서 좀 아시는 분이라 그래서 한 번만 얼굴 좀 뵙게 해달라고 제가 요청을 했었어요.
1: 그래요?
0: 네. 그래서 제가 오늘 이 방송 자리에 나온 것 같습니다. 예. 너무 감사드립니다.
1: 제가 감사합니다. 오늘 얼굴도 보고 방송도 하고 일석이조, 일석삼조의 시간이었습니다. 정보석이라고 저 많이 불려요. 전 제 네. 이름으로 불린 적 거의 없습니다.
0: 제가 뭐, 네, 김주얼리 방송에서 항상 정보석 PD님이라고 그러시더라고요.
1: 맞아요,
0: 성취자들이.
1: 맞아요. 김보석인데 정보석, 뭐 김보성, 예, 김주얼리 전 좋습니다. 저를 기억해주는 이런 많은 이름들이 있기에 저는 오늘도 행복한 게 아닌가 한번 생각이 들어요. 자매님 오늘 어떠셨어요?
3: 네, 저 아침부터 기대했다고 이제 말씀드렸는데 긴장하셨다고 하셨지만 이렇게 말씀해 주시는 걸 통해서 오늘 또 은혜를 받았고요. 특별히 극동방송 70주년 전도대회 소식을 이제 계속 듣고 이야기하면서 내가 전도에 있어서 하나님 나라의 가장 중요한 영혼 구원에 대해서 좀 놓치고 살았구나를 좀 회개하는 시간 네, 가지게 된 것 같습니다. 저도 잊고 있던 제 친구를 좀 기억하면서 다시 연락을 한번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1: 야, 우리 자매님까지 정말 귀합니다. 끝으로 우리 목사님께서 인사 말씀해 주시면서 이 시간 마무리할게요.
2: 우리가 참으로 영혼을 구원하는 일은 이 땅 가운데 살면서 가장 아름다운 일들 가운데 하나가 아닐까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1: 아멘.
2: 그래서 우리 귀한 극동방송을 통해서 또 전도의 이런 장이 활짝 열리게 되는데 이 일에 함께 동참함으로써 우리가 하나님의 기쁨이 될 수 있으면 너무 좋을 것 같습니다.
1: 아멘입니다. 함께 동참함으로써 주님의 일에 기쁨으로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이번 주 주일 오후 4시에요. 대구에는 협성경복중학교 잔디야구장에서 열립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귀한 걸음 해주신 오천중앙교회 이상일 목사님과 최효정

0: 김정은 전도사님, 김정은 자매님, 그리고 유래영 권사님이셨어요. 네 분 귀한 시간 내어주셔서 감사합니다.
1: 감사합니다.
0: 이번 주 주일 오후 4시에 우리 꼭 만나요. 극동방송 70주년 기념 전도대회 꼭 함께하길 소망하며 저도 이만 인사드릴게요. 지금까지 샬롬 좋은 아침입니다. 김보섭 PD였습니다. 지금 극동방송을 듣게 하세요. 기적이 일어납니다. 우리는 지금 생명을 전하고 있습니다.

0: HTBC 미션 FM.
1: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라. 2026년 극동방송 주제 선구입니다. FM 90.3MHz, 울릉 FM 96.7MHz, 대한민국 선교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DG 극동방송에서 8시를 알려드립니다.

날마다 살아나는 큐티 김양재 목사입니다. 오늘 큐티인 말씀은 에스라 10장 9절에서 17절까지예요.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뜻을 알고 그 뜻대로 행하길 원합니다. 말씀해 주시옵소서. 듣겠습니다. 주님의 뜻을 알고 행하려면 첫째, 내 죄를 자복하고 끊어버려야 합니다. 오늘 구절을 보니 에스라의 명령에 따라 유다와 베냐민의 모든 사람들이 3일 내에 예루살렘으로 모였다고 해요. 때는 아홉째 달 20일, 즉 11월에서 12월 사이인 한겨울 우기였어요. 무리가 하나님의 성전 앞 광장에 앉아서 이 일과 큰 비 때문에 떨고 있더니라고 해요. 이들이 떨었던 이유는 단순히 추위 때문은 아니었어요. 자신들이 지은 죄의 무게를 깨닫게 되자 하나님의 진노가 임할까 봐 두려웠던 것이죠. 하늘에서는 폭우가 쏟아지고 마음에도 죄책감의 비가 내리는 상황에서 백성은 온몸이 떨렸던 거예요. 이때 제사장 에스라가 일어나 말합니다. 10절 11절에 너희가 범죄하여 이방 여자를 아내로 삼아 이스라엘의 죄를 더하게 하였으니 이제 너희 조상들의 하나님 앞에서 죄를 자복하고 그의 뜻대로 행하여 그 지방 사람들과 이방 여인을 끊어버리라 고해요. 에스라는 백성의 죄를 에둘러 말하지 않았어요. 하나님의 징계로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갔다가 돌아왔는데 그 은혜를 망각하고 또다시 죄를 더했으니 더 무거운 죄를 지은 것이잖아요. 그러니 하나님 앞에서 죄를 자복하고 끊어버리라고 말한 거예요. 자복하다라는 단어는 히브리어로 고백과 찬양이라는 의미도 함께 담고 있어요. 그러니 내 죄를 정직하게 인정하고 고백하는 것이 하나님을 찬양하는 길이기도 해요. 그렇게 자복할 뿐만 아니라 죄를 지으며 맺고 있던 부적절한 관계까지 과감히 도려내야 합니다. 여러분, 지금 혹시 두렵고 힘든 환경 가운데서 떨고 있지는 않습니까?

그렇다면 내 죄를 입으로 시인하며 자복하시길 바라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뜻대로 행하여 그 자리에서 돌이켜 죄를 끊어내는 결단이 있기를 바랍니다. 적용 질문이에요. 지금 무엇 때문에 두려워 떨고 있습니까? 내가 자복함으로 끊어버려야 할 죄와 부적절한 관계는 무엇인가요? 주님의 뜻을 알고 행하려면 둘째, 회개를 입에서 몸으로 옮겨야 합니다. 에스라의 선포에 백성은 어떻게 반응하나요? 12절에 모든 회중이 큰 소리로 대답하여 이르되 당신의 말씀대로 우리가 마땅히 행할 것이니이다 라고 해요. 머뭇거리거나 거부하지 않고 즉각 큰 소리로 화답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겠다는 선언이죠. 그러고는 13절과 14절에서 현실적인 건의를 합니다. 이방 여인과 결혼한 자가 너무 많아서 하루 이틀 만에 할 수 있는 일이 아니기에 각 고을의 지도자들을 세워 이 일을 처리하자는 거예요. 기한을 정해 차근차근 조사하고 처리함으로써 하나님의 진노가 떠나게 해달라고 요청합니다. 이렇듯 죄가 크고 무거울수록 그것을 다루는 일도 신중하고 철저해야 합니다. 말씀에 순종하는 일은 형식과 효율이 먼저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공동체 안에서 정의롭고 공정하게 이루어지는 것이 우선되어야 합니다. 15절에 보니 오직 아사엘의 아들 요나단과 디과의 아들 야스야가 일어나 그 일을 반대하고 무술람과 레위 사람 삿부대가 그들을 돕더라고 해요. 어떤 일이든 반대하는 세력은 이렇게 존재합니다. 하나님이 명하신 구원의 일을 하는 자리에도 반대하는 이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백성의 대다수는 에스라의 요청에 동의했어요. 하나님은 기도로 준비한 지도자와 회개하는 백성의 손을 붙잡아 주십니다. 내가 죄를 끊어내기로 결단할 때 하나님은 이렇게 돕는 자들을 붙여 주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말씀을 듣고서 그저 입술로만 순종하겠다고 고백하는 것으로 머물러서는 안 돼요. 때로는 구체적인 방법도 찾고 시스템도 마련하고 담당할 책임자를 세워서 실행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회개란 감정적인 문제를 넘어서 의지와 행동이 수반되어야 하는 것이기 때문이에요. 여러분은 어떠세요? 내가 마땅히 말씀에 순종해야 할 일은 무엇입니까? 기도해야지, 끊어야지, 돌아가야지, 결단하고도 의지와 행동까지 나아가지 못하는 것은 무엇인가요? 자기 열심과 성실함을 무기삼아 다른 사람들을 판단하고 정죄하다, 내 힘을 빼고 말씀대로 분별하는 법을 배우고 있다는 한 청년의 청년 큐티인 묵상 간증이에요. 유학 중에도 밤낮으로 공부와 아르바이트를 한 저는 쉬지 않고 열심히 살았음에도 늘어가는 빚을 보며 무엇이 문제인지 알 수 없었어요. 내가 덜 노력해서 그런 것 같다라는 제 말에 교회 지체들은 양육 훈련을 받을 것을 권면해 주었지요. 훈련 6주차 즈음 담당 교사님이 갑자기 자매님은 참 성실하고 바른데 그거 좋은 거 아니라 아픈 거예요 라고 하셨어요. 그 말을 듣는 순간 제 머릿속에 번개가 치는 것 같았어요. 그동안 하나님께 외면받고 있다는 생각뿐 한 번도 하나님의 뜻을 여쭐 생각을 하지 못했기 때문이에요. 오늘 이스라엘 회중은 당신의 말씀대로 마땅히 행할 것이니이다 고백하며 철저하고 체계적인 절차를 제안해요. 그리고 에스라는 이방 여인과의 결혼 문제를 바로잡고자 족장들을 세우고 3개월 동안 차분하고 신중하게 처리해요. 자기 열심이 넘치는 저에게 하나님은 날마다 큐티 말씀과 주일 설교 말씀을 들려주시고 공동체 지체들을 통해 지금은 힘을 빼고 기도하며 묻고 갈 때야 라고 알려주고 계세요. 이 과정이 많이 힘들지만 반드시 말씀대로 이루어질 줄을 믿어요. 그때까지 주님이 쉬지 않고 저를 위해 일하심을 믿고 감사하며 회개하는 제가 되기를 소망해요. 저의 적용은 교회 지체들이 고민을 나눌 때 해결책을 주기보다 함께 말씀 보며 기도하자고 권면하겠습니다. 어떤 상황에서 제 생각이 자꾸 튀어나올 때 그날의 큐티 말씀을 다시 생각하겠습니다. 입니다. 백성의 제안대로 에스라는 각 종족을 따라 지명된 족장들을 선임하여 본격적인 조사에 착수합니다. 16절에 사로잡혔던 자들의 자손이 그대로 한지라 제사장 에스라가 그 종족을 따라 각각 지명된 족장들 몇 사람을 선임하고 열째 달 초하루에 앉아

0: 자, 그 일을 조사하여라고 해요. 에스라는 혼자서 모든 것을 처리하지 않았어요. 각 가문의 상황을 잘 아는 대표자들에게 실무를 맡깁니다. 하나님의 일을 하되 백성이 납득하고 인정할 수 있도록 조직적으로 추진했어요. 열째 달 초하루에 조사를 시작해서 첫째 달 초하루에 이르러 조사를 마쳤습니다. 약 석 달에 걸쳐서 조사가 이루어졌지요. 이방 여인을 아내로 맞은 이스라엘 자손에 대한 조사를 신중하고 철저하게 진행했어요. 한 사람도 억울하게 처리되지 않도록 세밀하게 살핀 거예요. 조사가 완료된 날은 첫째 달 초하루, 즉 1월 1일이었어요. 이스라엘 자손들이 이방 여인들과 잘못된 관계를 정리하고 조사를 마친 날이 바로 이날이라는 것은 죄의 청산이 곧 새로운 출발이란 걸 보여줍니다. 회개야말로 새로운 시작이 되는 것이죠. 부끄러움이 씻기고 새로운 시대가 열리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내일이면 에스라서 묵상도 끝이 납니다. 이후로는 이방 여인들을 내보내고 속건제를 드리는 장면이 이어지고 이방 여인을 아내로 맞이한 자들의 명단이 쭉 기록됩니다. 어찌 보면 수치스러운 죄인의 목록처럼 보이기도 하지만 구속사적으로 보면 죄를 끊고 회개함으로 성경에 찬란히 기록된 영광스러운 이름들이지요. 이처럼 죄를 끊고 거룩을 향해 가는 여정은 나 혼자서는 불가능해요. 믿음의 공동체에 나의 죄와 연약함을 나누고 도움도 받고 함께 기도하면서 그 죄와 싸워 나가야 합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공동체를 허락하신 이유입니다. 그러므로 내 죄를 떨림으로 자복하고 회개하며 하나님의 뜻을 알고 그 뜻대로 행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릴게요. 주님, 오늘 에스라와 이스라엘 백성이 차가운 빗속에서 떨며 자신들의 죄를 직면하고 자복하는 현장을 묵상했습니다. 그런데 저희는 주님의 은혜를 입고도 여전히 세상과 통혼하며 입술로만 회개하는 모습이 있습니다. 이제는 내 삶에 뿌리 박힌 죄악된 습관을 단호히 끊어내길 원합니다. 나 혼자 힘으론 이 세상의 유혹을 이길 수 없사오니 공동체 내 죄를 끊임없이 고하며 공동체와 함께 거룩의 길로 나아가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의 모든 수치가 씻김으로 주님이 기뻐하시는 새로운 출발을 할수 있도록 저희를 인도해 주시옵소서. 주님, 특별히 오늘은 어버이날입니다. 이 땅의 어버이들이 말씀으로 주님의 뜻을 깨닫고 그 뜻대로 행할 수 있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그래서 자녀들에게 말씀 따라 사는 본을 보임으로 모든 가정이 살아나고 이 나라도 회복되도록 역사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1: 지금까지 우리들 교회 김양재 목사님이었습니다. 큐티에 도움받기 원하시는 분들은 QTM 홈페이지 qtm.or.kr 또는 유튜브에서 QTM을 검색하시면 도움받을 수 있습니다. 자세한 문의사항은 지역번호 031-705-5360번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FEBC 게시판. 이 시간에는 우리 지역 교계 정보를 안내해드립니다. 포항 오천교회에서 5월 17일 주일에 극동방송과 함께하는 소리엘 지명현 목사 초청 찬양 콘서트가 열립니다. 나로부터 시작되리, 땅끝까지 등 다수의 CCM 찬양으로 은혜를 전한 소리엘의 무대에 여러분 모두를 초대합니다. 5월 17일 오후 3시에 포항 오천교회에서 진행돼 오니 방송가족분들의 많은 관심과 참여 바라며 자세한 문의사항은 054-256-3000번 포항극동방송으로 문의 주시기 바랍니다. 포항극동방송 어린이 합창단이 오는 5월 13일 수요일 저녁 7시 30분에 포항 제1교회에서 공연을 펼칩니다. 맑은 목소리와 워십으로 하나님께 찬양 올려드리는 귀한 무대에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찬양을 좋아하는 어린이들, 그리고 부모님들의 많은 관심과 참여 바랍니다. 포항 기쁨의 교회 복지관 2층 비전홀에서 제43회 포항노회 어린이대회가 열립니다. 5월 30일 토요일 오전 9시에 시작되며 성경고사, 글짓기, 동화구연, 독창, 중창 등 다양한 분야가 준비됩니다. 5월 10일 주일까지 사전 등록일이 오니 어린이들의 많은 관심과 참여 바라며 자세한 문의사항은 010-7455-2152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포항 장로총연합회 주관 포항시 교회연합 3040 세미나가 5월 25일 월요일에 한동대학교 효암채플 별관에서 개최됩니다. 우리를 묶고 있는 것들이 우리를 잘하게 한다를 주제로 한 이번 세미나에는 한동대학교 이정민 교수가 강사로 함께하며 오전 10시부터 오후 1시 30분까지 진행됩니다. 방송가족분들의 많은 관심과 참여 바라며 자세한 문의사항은 휴대전화 010-8300-6832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포항 중섬로교회에서 설립 40주년 기념 지역주민과 함께하는 찬양 콘서트 손잡고 함께 가세가 열립니다. 5월 17일 주일 오후 2시에 본당에서 진행되며 강성교회와 플라잉밴드가 함께 은혜를 전하오니 많은 관심과 참여 바라며 자세한 문의사항은 054-276-9191 포항 중섬로교회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포항 CEF 주최로 포항 충진교회 공연장에서 유치부 어린이들을 대상으로 뮤지컬과 버블쇼가 무료로 진행됩니다. 5월 14일 목요일에는 오전 11시와 오후 1시에, 5월 15일 금요일에는 오전 11시에 진행되니 학부모님과 어린아이들의 많은 관심과 참여 바라며 자세한 문의사항은 010-4523-4577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경주 골든 시니어 합창단에서 신입단원을 모집합니다. 60세 이상이라면 누구나 지원 가능하오며 합창 연습 및 노래 활동을 매주 목요일 오후 2시에서 4시까지 경주 한마음교회에서 진행합니다. 함께 찬양하며 행복한 시간을 가져오니 노래를 좋아하는 분들의 많은 관심과 참여 바라며 자세한 문의사항은 054-743-9330 경주 한마음교회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극동방송 창사 70주년 기념 영남권 전도대회가 5월 10일 주일 오후 4시에 대구에 위치한 협성경복중학교 잔디야구장에서 열립니다. 영웅구원을 향한 프레스톤 우두교회 잭 그레이엄 목사님의 뜨거운 말씀을 시작으로 영남권 극동방송 연합어린이 합창단의 은혜로운 찬양과 700인의 성가대, 또 고신대 태권도 시범단의 프로그램 등 세대를 아우르는 감동의 무대가 준비됩니다. 오시는 분들께는 기념 모자, 에코백, 신앙도서 등 푸짐한 선물

0: 선물 세트를 드릴 예정이오니 태신자를 마음에 품고 기도하는 분들, 영혼 구원의 사명을 함께 이뤄나갈 많은 성도님들의 관심과 참여 기다립니다. 단문 50원의 유료 문자 샵 9030 우물정 9030번으로 전도라고 두 글자 보내주시면 신청 가능한 링크를 보내드립니다. 자세한 문의사항은 054-256-3000번 포항극동방송으로 전화주시기 바랍니다. 포항극동방송에서는 지역교회 음향시스템 점검을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미자립교회를 비롯한 교회의 음향 또는 음향시스템 운용에 어려움이 있어 도움이 필요한 교회는 샵 9030으로 점검이라고 두 글자 보내주시면 신청 가능한 링크를 보내드립니다. 도움이 필요한 교회는 점검이라고 문자를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FABC 게시판에서는 신앙생활에 유익한 정보를 안내해드리고 있습니다. 각종 집회 행사에는 이단들의 활동도 예상되니 각별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지역 교계나 교회 소식을 알리기 원하시는 분들은 포항 극동방송 256-3000번, 팩스 253-9100번으로 또는 극동방송 홈페이지의 공지 요청 게시판을 이용하시면 무료로 공지해드립니다. 또한 게시판 내용을 받기 원하시는 분들은 단문 50원의 유료 문자 샵 9030번으로 게시판이라고 보내주시면 안내 링크를 보내드립니다. 방송된 내용은 포항극동방송 홈페이지에서 다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FEBC 게시판이었습니다.
1: 셰프 에드워드 데이입니다. 빨리빨리 한국 사람들은 이 말을 입에 달고 살더군요. 하지만 걸음을 멈추는 모습에 놀랐습니다.
2: 제가 들어드릴게요.
3: 여기 앉으세요.
1: 가장 빠른 나라 대한민국에는 가장 따뜻한 멈춤이 있습니다. 공익광고협의회.
4: 생명의 바람 세상을 살리는 여성 포항 YWCA. 포항 YWCA는 여성과 청소년이 행복한 세상, 평화와 정의의 세상을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1979년 창립 이래 청소년 건전문화 형성과 지도력 양성, 성폭력 및 가정폭력 예방활동, 소외이웃과 함께하는 봉사활동 등 다채로운 활동을 이어가고 있는 YWCA는 회원운동체로 지역사회 변화를 위해 함께할 회원을 모집하고 있습니다. YWCA 회원은 각종 강좌와 프로그램 및 교육에 참여할 수 있고 소식지를 받는 혜택을 누릴 수 있습니다. 또한 노인복지기금 지원 사업으로 어르신들의 건강과 즐거운 일상을 위한 시니어 3색 활력 아카데미를 운영합니다. 보다 자세한 안내사항은 054-274-4444번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새로운 기회를 제시하고 삶의 행복을 함께 채워가는 포항 YWCA. YWCA 도전에 함께하시기 바랍니다.

0: 복음의 소리 포항 극동방송입니다.
1: 생명은 빛으로 생명은 빛으로 오늘 이 시간에는 포항제일교회 박영호 목사님께서 룻기 2장 1절에서 14절까지의 말씀을 본문으로 연약한 보호자라는 제목의 말씀 증거해 주시겠습니다. 들으시고 은혜의 시간 보내시기 바랍니다.

구약 성경에는 두 가지 큰 흐름이 갈래가 있습니다. 하나는 본래부터 히브리어로 기록된 성경이 있고요. 이걸 그리스어로 헬라어로 번역한 70인역이라는 성경이 있습니다. 70명이 번역했다고 해서 이름 지어졌습니다. 지금 우리가 갖고 있는 성경의 순서는 히브리어가 아니라 70인역 헬라어 번역 성경을 따랐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이게 오리지널이 아니다라고 하기는 곤란합니다. 왜냐하면 사도 바울을 비롯한 초대교회 성도들 이 구약 성경을 읽었고요. 성경에 인용된 예수님

예수님의 말씀도 대부분 70인역에서 온 겁니다. 그래서 기독교의 정경은 70인역이다라는 말이 설득력이 있습니다. 이 70인역 배열 우리가 잘 알듯이 맨 앞에 율법서 모세오경이 나오고요. 그 다음에 역사서, 그 다음에 시가서, 욥기, 시편, 잠언 이런 책들이죠. 그 다음에 이사야부터 말라기까지 예언서가 나오는데 이 룻기는 역사서 속에 사사기 바로 다음에 나옵니다. 룻기 1장 1절에 사사들의 치리하던 때에 라고 되어 있기 때문에 시대가 맞습니다. 사사기는 길고요. 룻기는 짧잖아요. 사사시대는 아주 혼란스럽고 절망적인 시대입니다. 나쁜 놈들 전성시대 뭐 이런 느낌이에요. 그런데 룻기가 이 짤막한 성경 보면요. 아 그래도 이 암울한 시대에 어디선가는 희망이 이어져 가고 있다. 다윗이라는 말로 끝난다 그랬죠. 이 소망, 어둠 속에 빛을 비추는 룻기의 이야기로 읽어볼 수 있습니다. 히브리어 성경도 나름대로 많은 의미들이 있습니다. 토라, 느비임, 케투빔. 토라, 모세, 오경이요. 느비임은 이게 연서들이라는 말인데 역사서와 연서가 여기 함께 포함됩니다. 케투빔은 성문서라고 하죠. 여기에 시편, 욥기, 잠언이 나오고 그 다음에 룻기가 나옵니다. 그러니까 본래 히브리어 성경에는요. 룻기가 잠언 뒤에 바로부터 나오는 겁니다. 여러분 잠언이 31장까지 있는데 잠언 읽어보신 분은 기억이 있으실 거예요. 31장의 주제가 누가 현숙한 여인을 찾아 얻겠느냐. 그의 값은 진주보다 더하니라 라고 하는 결론이 여성입니다. 잠언을 쭉 읽어가면요. 대단히 남성 중심적인 시각이 있다 보지만 결론은 여성이에요. 사사기도 마찬가지예요. 드보라 같은 여성의 리더십 그리고 입다의 딸을 비롯한 수많은 여성들의 눈물과 고통의 역사를 잘 기록하고 있습니다. 잠언의 결론이 맨 마지막이 현숙한 여인에 대해서 아주 상세히 묘사하고 있기 때문에 잠언을 읽은 사람은 딱 듣고 나면 가장 강하게 남는 이미지가 현숙한 여인의 이미지일 것입니다. 13절에 그는 양털과 삶을 구하며 부지런히 손으로 일하며 상인의 배와 같아서 먼 데서 양식을 가져오며 밤이 새기 전에 일어나서 자기 집안 사람들에게 음식을 나누어 주며 여종들에게 일을 정하여 맡기며 아주 이렇게 능력 있는 매니저 같죠. 밭을 살펴보고 사며 자기의 손으로 번 것을 가지고 포도원을 일구며 힘있게 허리를 묶으며 자기의 팔을 강하게 하며 아주 강인한 여성을 말하는 거죠. 자기의 팔을 강하게 한다. 여호와의 강한 손과 편 팔이 생각날 정도로 굉장히 인상적인 묘사입니다. 먼 데서 양식을 가져온다. 이것도 아주 중요해요. 왜냐하면 고대 사람들은요. 여성의 생활 반경을 좁게 잡았습니다. 집안으로 한정했습니다. 동양이나 서양이나 옛날에는요. 여성들은 전부 다 집안에 묶어놓고 가두어 놓는 경향이 강했습니다. 아직까지도 그런 말 있잖아요. 집사람. 그죠? 바깥 양반, 안 사람. 그러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한 100년 전만 하더라도 여성들은요. 밖으로 나가는 것은 대단히 예외적이고 반드시 필요한 경우에 조심해서 다녀야 돼요. 여자들이 밖에 나가서 사회생활 하는 것 자체가 안 좋게 여겨지는 경향이 아주 강했습니다. 이런 말 있잖아요. 뭐 안 좋은 말인데 여러분 아시죠? 접시와 여자는 밖으로 돌리면 깨진다. 남자도 깨지거든요. 근데 먼 데서 식물을 가져온다는 것은 여성의 이 활동 반경 영역을 굉장히 넓게 잡는 시각입니다. 제가 해외여행 유럽에 어떻게 혼자 여행할 일이 있어서 정보를 한번 찾아봤습니다. 무슨 블로그나 유튜브 같은데 해외여행 경험 올린 걸 정보 올린 거 보니까요. 깜짝 놀랐습니다. 여러분 찾아보시면요. 해외여행, 배낭여행이나 뭐 이런 좀 이렇게 알아서 좀 어렵게 여행해야 되는 사람들을 위한 정보의 압도적인 다수가 여자들이 올린 겁니다. 제가 깜짝 놀랐습니다. 남자들은 뭐 별 시원찮아요. 평소에 우리의 생각이 이 배낭여행 이런 거는 남자들이나 하지 여자들은 위험해서 다니겠냐? 아니에요. 보니까. 해외여행 하려면요. 꼼꼼해야 됩니다. 뭐 잘 챙겨야 됩니다. 대부분 남자들이 이거 잘 못해요. 막 기차 시간 챙기고 뭐 숙소에 뭐 챙기고 짐 챙기고 뭐 여러분 대부분 남자들은 저도 그렇습니다만 잘 흘리고 다니지 않습니까? 남자들이 훨씬 더 위험합니다. 조심하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여성답다, 예쁘다, 아름답다라는 게 뭔지 다시 생각해 봐야 됩니다. Strong is the new pretty라는 책이 있어요. Pretty.

0: 티 예쁘다는 거잖아요. 너 참 예쁘구나 라고 할 때에 동양이나 서양이나 디즈니 만화에 나오는 이 공주 예쁘게 자기 단장하고 왕자님 기다리는 그런 느낌이 많은데 그게 바뀌어야 된다는 거죠. 바뀌고 있다는 겁니다. 제가 몇 해 전에 미국 가서 사온 책인데 이런 사진들로 가득 찬 책입니다. 저도 딸을 키우는 아빠여서 제가 차 가지고 와서 저희가 어릴 때 집에 놔뒀습니다. 처음에는 얘가 아빠 이 언니들 이상해요 이러더니 자라면서 조금씩 관심을 보이기 시작합니다. 이 프리티, 예쁘다. 이게 어떤 개념인지 여성적이다라는 게 성경이 뭐라고 말하는지 우리가 눈여겨볼 수 있어야 됩니다. 21절에 보면요. 잠언입니다. 자기 집 사람들은 다 홍색 옷을 입었으므로 눈이 와도 그는 자기 집 사람들을 위하여 염려하지 아니하며 그의 남편은 그 땅의 장로들과 함께 성문에 앉으며 사람들의 인정을 받으며 성문에 앉으며라는 말은 공적인 활동을 이야기하는 거죠. 여기서 인정받는 것은요. 내가 잘나 만이 아니라 뒤에서 여성들이 가정을 잘 꾸려주기 때문에 그 기반으로 남자들이 행세하고 인정받는다는 거죠. 그의 자식들은 일어나 감사하며 그의 남편은 칭찬하기를 득행 있는 여자가 많으나 그대는 모든 여자보다 뛰어나다 하느니라. 고운 것도 거짓되고 아름다운 것도 헛되나 프리티한 게 뭐냐 이거죠. 디즈니 스타일로 예쁘게 단장해서 남자의 선택을 받는 게 최고다. 잘 보여서 시집 가면 된다. 이게 아니고요. 여자들도 자신의 능력이 있어야 된다는 거죠. 여러분, 이 애셔트 하일이라는 말이 능력 있는 여자라는 말입니다. 이 하일이라는 말이 아주 대단한 현숙한하고는 조금 달라요. 사실은 힘, 능력, 재산, 군대, 용기 혹은 등망 있는 여자, 가치 있는 여자, 힘 있는 여자. 그래서 원어가 애셔트 하일인데요. 강인한 여성을 말하는 겁니다. 능력 있는, 자신의 능력이 있어야 된다는 거죠. 아빠나 남편의 능력에 기대어 살려고 생각하지 말고 그리고 존귀한 여성, 기품 있는 여성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잠언을 다 읽고 책을 딱 덮으면 남는 아주 강한 이미지가 바로 이 애셔트 하일. 아주 독특한 여인, 멋진 여인의 모습입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룻기를 읽으면요. 3장 11절에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1: 누가 현숙한 여인을 찾아 얻겠느냐. 그의 값은 진주보다 더하니라. 그리고 이제 내 딸아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내 말대로 내게 다 행하리라. 내가 현숙한 여자인 줄을 나의 성읍 백성이 다 아느니라.
0: 야, 예, 놀랍죠? 현숙한 여자 애셔트 하일 똑같은 단어가 얘기 나옵니다. 그래서 바로 이어서 나오기 때문에 이 룻기는요, 룻은 잠언 31장에 나오는 애셔트 하일의 한 예로 읽을 수 있습니다. 룻도 여러분 먼 데서 식물을 가져오는 자기 경계를 넘어서는 사람들이 설정한 그 바운더리를 넘어서는 여인처럼 경계를 넘는 사람입니다. 자기 민족의 경계를 넘죠. 아 보통 여자들은 이렇게 살아야 돼 라고 하는 그 바운더리를 넘어서는 겁니다. 그리고 굳세게 서서 자기 가정을 잘 돌보잖아요. 애셔트 하일 기품 있는 여성입니다. 하나 차이는 있습니다. 뭔가 하면요. 잠언 31장에 나오는 여인은 사회 경제적으로 보면 상당히 유복한 집안 사람 같습니다. 그렇죠? 식구들에게 뭐 나눠주고 옷도 지어 입히고 남편은 성문에 앉고 상대적으로 안정된 중산층 이상 아마 한국 같으면 대갓집 마님이나 마을의 유지 사모님 정도의 이미지입니다. 반면에 룻기에 나오는 룻은요. 아무것도 없는 사람이에요. 우리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품위라는 말을 할 때에 품위를 유지하려면 뭔가 좀 있어야 되지 않냐. 그래서 그런 말도 있잖아요. 품위 유지비. 품위 유지비. 그 말이죠. 품위가 있으려면 돈이 있어야 된다. 그 말이잖아요. 근데 룻은 최소한의 품위를 유지할 조건이 전혀 없습니다. 현숙한 여인, 기품 있는 여성, 그게 가능할까? 이런 상황에서. 여러분 가끔씩 그런 경우 보잖아요. 아주 품이 있고 너그럽고 웃음조차도 우아했던 분인데 남편 돌아가시고 집안이 어려워져서 시장에서 장사하고 나가서 세일즈하고 그 각박한 세상에서 자식 키우려고 먹고 살려고 아둥바둥하다 보면 거칠어져요. 서름도 많이 겪고 차별도 당하고요. 그러다 보니 감성도 메마르고 말도 사나워지고 참 안타깝습니다. 누가 왕년에 품이 있다 소리 안 들어본 사람 있나? 소시적의 문학소녀 아니었던 사람이 있나? 옛날에는요 음악을 들어도 늘 클래식 듣고 폼 잡았는데 지금은 뽕짝밖에 없어. 룻은 그런 음악 들을 여유도 시간도

오디오도 없었을 거예요. 먹고 사는 일에 너무 바쁘고 빠듯합니다. 옷도 얼마나 남루했을까요? 하루 종일 밖에 나가서 일해야 되는데 피부도 얼마나 거칠었을까요? 그런데도 기품이 있다, 매력이 있더라. 상상이 잘 안 되죠. 우리는 상상하기 힘듭니다. 왜요? 그런 걸 잘 못 봐서 그렇습니다. 우리의 상상력은 경험에 의해서 제한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에게는 다른 이야기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눈으로 보고 듣고 익숙한 이 경험 세계 속의 이야기가 아닌 다른 이야기가 있어야 되는 겁니다. 성경이 바로 그 다른 이야기를 들려주는 거예요. 오늘날에도 상상하기 힘든 여인상, 당시로서는 정말 엄청난 다른 이야기를 함으로써 이 룻기가 사람들에게 새로운 상상력, 문화적인 편견, 너는 그래서 안 돼 라고 하는 그 생각을 뛰어넘는 기대와 상상력과 꿈을 우리에게 심어주는 줄 믿습니다. 가난한 집 아이도요, 기품 있게 살 수 있어요. 룻은 과부이며 나그네입니다. 아무도 보호해줄 사람 없잖아요. 뭐 어려운 일 있어도 달려갈 친정도 없잖아요. 그러니까 고아라고 볼 수 있어요. 과부고 고아고 외국인 나그네예요. 삼중적으로 취약한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 여인이 뭘 합니까? 보호자, 가정의 보호자, 자기 시어머니를 모시고 가정을 지켜야 되는 보호자로 등장합니다. 이런 보호자라는 말을 들으면 어떤 느낌이 듭니까? 어떤 청년이 뭐 그냥 대충 살았어요. 긴장감 없이 나이는 들어갔는데 뭐 아버지 주는 용돈 받아서 계획도 없이 알바했다가 마음에 안 들면 그만두고 뭐 집에서 빈둥거리고 엄마도 나가고 없는 집이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아버지가 쓰러졌어요. 어떻게 해요? 엄마도 없는데, 형제도 나뿐인데 아버지 돌봐야 돼요. 병원에 모시고 갔습니다. 누구누구시 보호자라는 말을 부르는데요. 그 말 듣고 막 가슴이 들컹하더래요. 이 보호자라는 이 세 글자가 얼마나 무거운 짐이 되어서 내 어깨를 꽉 누르는지. 우리가 다 보호자 한두 번씩 해봤잖아요. 병원에 가서 보호자. 근데 여러분, 정말 아픈 가족 제대로 보호할 수 있습니까? 그런 능력이 우리에게 있습니까? 혹 여러분 가운데에 어떤 어려운 일로 학교에 학부모로 불려가서 얼마나 곤혹스러운지 경험하신 분도 계실 거예요. 보호자 쉽지 않습니다. 오늘 어버이 주일인데 우리가 어버이 역할, 보호자 역할 잘 하고 있는지. 얼마나 힘든 세월입니까? 아이들 보호하기는 여러분 얼마나 유해한 환경이 세상에 많이 있습니까? 아이들이 몸이 아프면 부모가 자책하죠. 내가 뭐 좀 잘 못 챙겨서, 잘 못 먹여서, 내가 애들 잘 못 돌봐서 애가 이러나. 근데 요즘은요, 마음이 아픈 애들이 훨씬 많습니다. 아이들 몸이 아픈 거 못지않게 훨씬 더 아이들이 마음이 아프고 뭔가 삶이 자꾸 이렇게 어그러지고 왜곡된다 싶으면요, 위축된다 싶으면요, 부모가 정말 힘듭니다. 요즘 아이들은 교우관계 때문에도 이상하게 얽혀서 보호자로 사는 게 대단히 힘듭니다. 어버이날이라는 노래 있습니다. 우리 한번 들어보시겠습니다.

0: 저는 이 노래를 듣고 이 노래가 동요라는 사실이 꼬마의 목소리로 들린다는 사실이 참 놀랍습니다. 어른이 된 자녀가 아니고요. 아이들이 부족해도 괜찮아요. 서툴러도 괜찮아요. 애들이 다 아는 것 같아요. 우리가 아주 서투른 엄마고 아주 부족한 아빠라는 걸다 아는 것 같아요. 엄마도 엄마가 처음이잖아요. 봐줄게요. 이런 말이죠. 많이 부족하지만 그만하면 잘하는 거예요. 이 꼬마들이 그렇게 노래한다니 참 놀랍습니다. 애들이 다 알아요. 여러분 옆에 분에게 한번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다 알아요. 다 알아요. 예. 우리가 참 부족하고, 연약하다는 것. 여러분, 조금 더 크면 뭐라 그럴까요? 어떤 집에서 아주 어려운 일이 있어서 아빠가 아이들 막 귀안 죽이고 안심시키려고 막 있는 힘을 다해서 막 이렇게 밝게 하려고 노력하는데 중학생 아이가 그러더래요. 아빠 너무 애쓰지 마. 나 괜찮아. 그러니까 아이들이 아빠, 엄마 보고 참 속으로 애쓴다. 애쓴다 그런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을 사는 우리가 이렇게 힘든데 이 루스는 얼마나 힘들었을까요? 보호자 노릇하기에. 고아요, 과부요, 나그네인. 이 여인이 어떻게 보호자로 기품 있게 살아갈 수 있었는가? 룻기 2장 12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1: 여호와께서 내가 행한 일에 보답하시기를 원하며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의 날개 아래에 보호를 받으러 온 내게 온전한 상 주시기를 원하노라 하는지라.
0: 아멘. 그의 날개 아래 뭐 받으러 온? 보호를 받으러 온. 모든 인간 보호자는 부모든지 자녀든지요, 누구든지요, 우리가 보호자지만 최종적인 보호자는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그 보호자를 의지하고 주의 친절한 팔에 안기세라는 말처럼 하나님께 찾아가는 것 자체가 네가 우리가 하나님께 뭘 하면 상 받겠습니까? 뭐 대단한 공을 세워서 착한 일을 많이 해서 그게 아니고요. 하나님을 찾는 것, 하나님의 보호를 받으러 그 품에 안기는 것 자체가 하나님께서 온전한 상 주시는 기뻐하시는 일인 줄 믿습니다. 히브리서 11장 6절에 똑같은 말씀이 나옵니다. 함께 읽습니다.
1: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0: 아멘. 하나님이 누구에게 상 주신다고요? 하나님을 찾는 자들에게, 하나님 품에 안기는 사람에게 하나님 리워드, 보상 주시는 분이신 줄 믿습니다. 어떤 상인가? 물론 많은 상이 있지만요. 그 모든 것 중에 가장 소중한 상은요. 우리가 하나님 품에 안길 때에 그게 하나님 품임을 따뜻 한 하나님 품임을 알게 하시고 우리 마음에 하나님의 임재를 알게 하시고 하나님 주시는 샬롬, 그 평안, 그 기쁨 누리게 하시는 게 가장 큰 상인 줄 믿습니다. 지금 하나님 찾았으니까 너 나중에 죽어서 천국 가면 그때 상 많이 줄게, 그게 아니고요. 지금 바로 하나님 찾는 순간에 오늘 바로 이 자리에서 하나님 우리에게 그 상, 그 평안, 그 기쁨, 그 능력 공급해 주시는 줄 믿습니다. 그 능력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그 평안함이 있어야 우리가 누구를 돌보더라도 우리 가족들에게, 자녀들에게 포근한 사랑의 얼굴 보여줄 수 있는 것입니다. 그게 능력입니다. 2장 1절에 아주 재밌는 말이 나옵니다. 나오미의 남편 엘리멜렉의 친족으로 유력한 자가 있으니 그의 이름은 보아스더라. 이 유력한 자라는 말의 히브리어가요. 기뽀르 하일이랍니다. 여러분, 이 룻은 에셰트 하일이었습니다. 그런데 기뽀르 하일, 보아스는 기뽀르 하일이라고 나옵니다. 그러니까 이 짧은 성경에 이두 캐릭터가 선명하게 묘사되는 것, 여러분 독자가 놓칠 수가 없습니다. 기뽀르란 말은요, 용사

0: 워리어라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위대한 전사, 강력한 용사, 전쟁 영웅, 딱 뭐 칼 하나로 막 일당백 해치는 그런 사람을 본래 기뽀를 하일이라 그랬는데, 룻기에서 이 보아스의 이미지는 다르잖아요. 주먹 쓰는 거 한 번도 안 나오잖아요. 그죠? 어떤 사람입니까? 굉장히 섬세한 사람이에요. 아주 부드러운 사람이에요. 룻이 자기 밭에서 이삭을 줍도록 조용하게 배려해주는 그런 사람이 진짜 멋진 남자다. 강한 용사라 할 만한 진짜 능력 있는 사람이다 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룻기에서 만나는 에셰트 하일과 기뽀르 하일 이 분들은요, 이 이스라엘 역사 가운데서 가장 이상적인 여성과 이상적인 남성의 이미지를 보여주는 거예요. 우리가 전통적인 의미에서 상남자, 뭐 현모양처 이런 것과는 조금 다르게 본래 하나님이 창조하셨던 조화로운 남성과 여성의 모습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이런 우리 인생은요, 결국에는 어떻게 사는 것이 잘 사는 것인지, 우리 어떤 사람으로 살고 싶은지 그거 찾아가는 사람의 과정이에요. 여러분 나이가 많이 들어도요 그거 못 찾는 사람 많이 있습니다. 그런 점에서 그 시대의 모델이 되는 사람들이 대단히 중요합니다. 어떤 사람이 멋있어 보이면요, 특별히 아이들은요, 멋있어 보이면 그 사람 따라가는 거예요. 어릴 때 과학자가 멋있어 보이거나, 어릴 때 선생님이 멋있어 보이거나, 어릴 때 어떤 목회자가 정말 멋있어 보이고 존경이 되거나, 그럼 그거 따라가는 거예요. 당시에 사사시대였습니다. 어떤 시대였겠습니까? 나쁜 놈들 전성시대. 여러분, 나쁜 놈들 전성시대가 되면 뭐가 위험한가 하면요, 나쁜 놈들이 멋있어 보여요. 한 10여 년 전에 여러분 한국에 조폭 영화가 진짜 유행하던 데 있었습니다. 고등학교 가면요 꽤 많은 아이들이요 장래 꿈이 조폭이야. 그게 멋있어 보이는 거예요. 지금 한국에 소위 지도층이라는 사람들이 이 정치적 혼란 가운데서 얼마나 추한 모습을 보이는지, 여러분 이것이 다음 세대에 얼마나 치명적인 이런 아픔인지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그럴수록 우리에게는 정말로 멋진 남자, 하나님 잘 믿는 여호와를 경외하는, 그래서 정말 남자다운 남자, 여자다운 여자가 필요한 줄 믿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그걸 우리에게 주시는 거예요. 우리의 상상력을 새롭게 하는 거예요. 여기 룻기는 다윗이라는 말로 끝난다 그랬잖아요. 여러분 이 소망이 이 희망이요 그냥 하루아침에 생기는 게 아닙니다. 다윗 한 사람이 툭 튀어나온다고 시대가 해결되는 게 아니에요. 그 시대의 마음이 새롭게 되어야 됩니다. 그 시대의 상상력이 새롭게 되어야 돼요. 그래서 우리와 우리 자녀들이 정말로 멋지고 아름다운 삶을 꿈꿀 수 있는 재료가 공급이 되어야 됩니다. 그런 점에서 여러분 이 룻기가 얼마나 중요한 성경인지 모릅니다. 우리에게 꿈꿀 수 있는 정말 멋진 삶을 제시해 주는 성경입니다. 지난 주일날 행복을 담는 사진사라는 주제로 어린이 주일 예배 드렸습니다. 작년에 여러분 기억나십니까? 어린이 주일 ICU 삭개오 이야기 했거든요. 삭개오가 예수님 너무 보고 싶어서 나무 위로 올라갔는데, 사실은 예수님이 오래전부터 삭개오를 보고 있었다. ICU 예수님 우리를 보고 계십니다. 그 이야기 우리가 힘주어서 했습니다. 여러분 어떤 가정에는요 아이들이 지금까지 작년에 들었던 그 말씀 지금까지 기억하고 ICU 이야기한대요. 여러분 행복을 담는 사진사, 우리의 마음에 무엇이 담기는가? 하나님 말씀이 담기면 다른 삶을 살 수 있을 줄 믿습니다. 그 말씀을 따라서 우리 오늘 아동 세례 하는데 우리 아이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축복합니다. 그 말씀에 따라서 내가 세상을 보고 사람을 보는 거예요. 룻기를 보면요 보아스가 참 멋진 사람입니다. 보아스의 장점이 참 많아요. 그중에 빼놓을 수 있는 한 가지가 뭔가 하면요, 보아스가 사람을 알아보는 눈이 있어요. 여러분 인생에서 성공하고 잘 살려면 인복이 많아야 된다 아시죠? 그런데 여러분 그 인복이라는 게요 사실은 반 이상은요 나의 선택에 달려 있어요. 우리의 주위에 아무리 좋은 사람 많아도 잘 못 알아보면, 그들하고 관계를 잘 못 맺으면 아무 소용없어요. 결혼도 그래요. 저는 젊은이들 사역 오래 해봐서 아주 많이 경험했습니다. 많이 주위에서 봤어요. 자매들이요, 아이 저 남자 별로야. 그랬는데 누군가 결혼해서 몇 년 후에 사는 거 보니까요 너무 반짝반짝하는 거예요. 저렇게 멋진 남자인 줄 몰랐다. 나 따라다닐 때 못 이긴 척하고 결혼할 걸.
1: 그런 식으로.

0: 친구들 많습니다. 여러분 친구 뭐 친구 골라서 사귀는 거 안 좋다 그러지만 그래도요 우리가 정말 마음에 담고 내가 어려울 때문에 마음을 틀어놓고 가까이 지낼 친구가 있는 게 사실이에요. 여러분 사업해 보세요. 누군가를 채용할 때 내가 아무리 능력이 뛰어나도요 누군가를 채용하고 비즈니스 관계를 맺을 때 사람을 잘 못 알아보면요 아무 소용 없습니다. 절대로 좋은 기업 할 수 없습니다. 누군가를 스승으로 삼고 멘토로 삼고 여러분 자녀들이 외지에 나가서 교회도 다닐 텐데 어떤 영적인 지도자를 만나는 게 얼마나 중요해요. 그 사람을 보는 눈이 대단히 중요한 자질이고 복입니다. 보아스는 다른 사람들이 관심 갖지 않을 만한 사람을 눈여겨보았습니다. 다른 사람들이 무시할 만한 사람을 귀하게 여겼습니다. 이 보아스가 어떻게 그런 시각을 갖게 되었을까? 2장 12절 말씀 다시 읽습니다.
1: 여호와께서 내가 행한 일에 보답하시기를 원하며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의 날개 아래에 보호를 받으러 온 내게 온전한 상 주시기를 원하노라 하는지라.
0: 아멘. 여러분 이 말이 축복이잖아요. 축복은 진심이 담긴 축복은 보아스가 루세에게 하고 싶은 가장 중요한 말이 축복에 담겨 있어요. 내가 너에게 주고 싶은 가장 중요한 말이 축복이라는 말은요. 말로만 하는 게 아니라 진심을 담은 축복이라는 말은요. 내가 당신을 볼 때에 내 눈으로 보지 않고 하나님의 눈으로 본다는 겁니다. 룻이라는 이 여인을 볼 때에 나의 편견 가득한 눈이나 이 세상 사람들이 그냥 뭐 모르고 하는 그 말이 아니라 여러분 하나님 보시기에 이 사람이 어떨까라는 시각에서 보는 거예요. 그 어려운 상황에서 시어머니를 버리지 않고 떠나지 않고 끝까지 따라오는 것 물론 인간이 봐도 감동적이지만 여기까지 와서 시어머니 모시겠다고 최선을 다하는 것 물론 사람이 보기도 좋아 보일 수 있지만 바로 이 사람을 하나님이 보시면 어떠실까 그 마음을 갖는 거예요. 그 마음으로 말하는 것이 축복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축복하는 사람은요 하나님 마음을 닮아가요. 하나님 우리에게 이런 마음 주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부모들이 자녀들을 볼 때에 하나님의 시각으로 보는 눈 허락하여 주시기를 축복합니다. 가장 좋은 방법은요. 여러분 기도하는 것입니다. 자녀를 위해서 구체적으로 기도하는 것입니다. 기도하면서 단순히 하나님 우리 딸 우리 아들 잘 봐주세요 아니고요. 하나님 아들이에요. 하나님 딸이에요. 이 아이들을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가져보는 거예요. 기도로 품습니다. 우리 교회가 계속해서 열심히 하는 말입니다. 기품 있는 여성 에셰트 하일 기뽀르 하일 이야기인데 여러분 진정한 기품은요 기도에서 나옵니다. 기도할 때에 우리가 우리 자녀들을 볼 때에 누군가를 볼 때에 하나님의 시각으로 보게 될 줄 믿습니다. 내가 나를 볼 때도요 하나님의 시각으로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좀 비천에 처해도 좀 흔들려도 좀 실수해도요 무너지지 않습니다. 왜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고 하나님이 그 날개 아래 나를 보호하시는 줄 알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진정으로 앞으로 좀 더 열심히 부모들이 모여서 자녀를 위해서 기도하는 기도 열심히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서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마음으로 우리 자녀를 보고 하나님의 눈으로 나 자신을 보는 복된 성도로 자라가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2: 생명은 빛으로 지금까지 포항제일교회 박영호 목사님께서 말씀 증거해 주셨습니다. 오늘 말씀 들으시고 신앙생활에 도움받기 원하시는 분들은 지역번호 054-244-3311번 포항제일교회로 문의 주시기 바랍니다. 생명은 빛으로 오늘 순서를 맺습니다.

로이스 출산준비 도움센터에서는 임신과 출산 관련 정보, 신생아 돌보기 등 예비 부모들을 위한 무료 상담과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나누고 있습니다.

0: RTBC 미션 FM
1: 복음 전파 70년 그리고 영원히 2026년 극동방송 사역 표어입니다. FM 90.3MHz 울릉 FM 96.7MHz 대한민국 선교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DG 극동방송에서 9시를 알려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사랑의 뜰한 정유숙입니다. 오늘은 5월 8일 어버이날입니다. 어버이날을 맞이해서 부모님께 감사 인사를 드리고요. 또 무엇보다도 사랑과 존경의 마음을 전달하는 게 중요하지 않을까 생각이 드네요. 찰스 스펀전 목사님께서는 그 어떤 사람이라도 경건한 어머니에게 짐 빚이 얼마인지 다 헤아리는 것은 결코 불가능합니다. 라는 말이 남겼어요. 어머니의 삶은 보이지 않는 자리에서 드린 기도의 눈물로 가정을 지탱하는 영적인 힘이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품고 자녀의 이름을 부르며 드린 어머니의 중보는 이 세대 속에 깊이 흔적을 남기죠. 자신의 필요보다는 가족의 영혼을 먼저 돌보는 그러한 희생입니다. 이 희생은 사랑이 아니라 예배의 한 형태이기도 하죠. 그래서 어머니의 인내와 충성은 단순한 성품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가 삶으로 드러나는 증거일 겁니다. 그러게 그냥 어머니가 아니라 기도하며 경건한 삶의 예배를 드리는 어머니의 삶은 시간이 지나도 결코 갚을 수 없는 영원한 빚으로 남을 겁니다. 저는 이 말씀을